진 나가 대셔 되는 비 쓰셔 되는 게나 도와직 네 당셔도매 년도숨 어레 녀와 이다 든조 이직 된조숨 타미 라마인 다 멘도베만 나 그러지 도와직 죽선 놈네 다 전부는 웃내가 산신 되나 공부 된버네냐 전부는 웃내가 네 가담 니스니고 쇼네 가담 어레 공부 공부 나다 그러지 전부는 이내가 노수수 놈이나 녀와놈 이다놈 든조놈 라놈 라마인놈 메놈네 그러 일그로레 녀덕슈인쇼네다 일그로지 코네어수 일그로지 잡제니야 옷 일발레 덕슈인쇼니 이직 가담 답티니곰네 티니야 니스닥닥쇼메 오르라 도릭둑 제제 답티니고 도릭둑레 덕슈 초도 줄바 도릭둑나 코아네가 코르수그니메 오레 산이 좀는데 비나 이직리야 타르사로니 오레 이직던다 이미 딱던네메 오더레 간세간이 조 최담제 사진데나 공부 듄버네 안내지데나 초주소 되지 개발줄라 차세로니 동고위기 리우치 두준가름 당슈송 얻은 말은 남제니 둔교터 오래라 차사하이 물 건바이 물 안내다장이 물 같이 이내다 말은 남제니 유지다 샵데 물 구름이 물 시네 다 닥슈 티도 무슨 얘기매 오래 미티 모노쇼 이내 말은 송주지소 말은 남제라이매 말은 남바지에 이내나 상주 나다지 바보 상보주비 말은 이 당슈스매 바보 상보주비 말은 지 전주선바 상주 좀 내다 남바 페브 니에 세션 이에 내가 전주스 먹군도 상보니 오래 사만다 받더라 전주스 먹군도 상보스 말함 따보치 말브리니고 임불 이때 상보추베 말함니 나다치 이제 슈부지 전배 말함니 전면이고 지라임 전면이나 전바 공부셔 소아다보 말함 다다나는 슈송어도 다다 산지 좀 내내 거든 부다 대바치 남지 시바니 산지 동다 티 페브주고 내가 산지 빌리 넘버 4지 산지 좀 내내 거든 부다 비나임에 이제 슈부제 지준 장바공부 표규 인세다 나다네 소남 사야 소 사야 지준 장바공부 메트리아 보다 점벌링가 페불 나르세 무수 셰제 대교 제발아야야 다다 자오 참베 구션주 임불 아 이직세 도서가 몰람 소불 점바 된다니 대야도메 당원 차선이 모르라 자오 참베 구디 코리아 메마나 시체가 슈예주 된다가 모딤 또 몰람 내가 참베 몰람 예티노메 산제군나 차선으로 탄소람이 된바 이니주지 다 이제 슈부지 숨바지 준주님이 오래라 준주만남 얘기지 준주만남 얘기지 준주 강보다 면함시도 우동업이 리우지입니다 업이기 리우지 말함나 아니고입니다 자 된다고도 돼야야 준주 참을 슈지 도타만이 드놈 도타만이 제로 무지에서 잡못이 이제 대면 얘기지 오래라 이제 슈지 말함 용서 용서 숨 대신은 좀 마찬가지 구성만이 오라 다 된다지 준주 참을지 말함 남재는 안놈 다 두준 그럼 배우기는 잡는 배우는 즉 다사인의 가지인의 전주 강보 소음에 염시한데 우리들이 어째 강보 로가는다 말된 게 오래라 신이나 책에다 즉 거울아 어떤 시간 못매 오래 다사 다상가이나 전주 우리들이 어째가 믹스기 양 양이나 말된 볼 다다 양이야 양마다 야 님부 하시도 고수도 님 우리들이 어째 계속 좀 보시고 올라서 몰람 다 보르다 심지 내바 난 내바 문호 쇼주 몰람 나다치 이제 슈부지 비르 코아가 토리아 쇼야 산지 고방가 크리콜 요구만함 제사로야 제르본남지 고여다다 제바남지 세단네 공반남지 추다다 동화신부 토벌쇼네 다 조 울외동에 울외동에냐나 양측 사주문호 통조문호 오래라 고유진주문호 우동호도 이나 동해 하체도 수들의 이메 오래라 이직세 제르부냐나 비진주문호 나셔 제르부니기메 두균은 아래 제르부와냐나 제니즘샤 오래 제르부의 출록냐 제니즘니 요추지 마부테스 켄노네 마하비라니 제인기 덤바치 오래라 제인기 덤바 마하비라니 산지 좀네데 비 두즈 담바 담바임 살루지 마하비라지 슈크제임 두즈 담바 담방고도 자가가나 제니즘 내가 나가 내는 불 디감바라니 유티 쉐담바라니 나가 내는 것도야 다 나가 티치 디감바라니 유치인 오치 스카이 클레트니나 남케 고제니 아 베제네가 남케 고제니나 다다 지르보아치 티양 수름 오동어도 소모송엔 티놈 티다 수름 빼 하체도스 수름 장마티 빼 메기노야 카지지 가시네 마스티 카지 마스케니 좀센 셀로냐나 마스 메기노이나 아르 토르스로 브리팅 옥톰블 이제 건난 소주니 오래라 심신세 세와 자원이네 마야도 베체니즈노 다 카르종 카르세 베지테리니즘 오래라 카르세체다 제인들 하고만다 전불링네 하다 제인들 하고만 종모노 고바모노 오래라 다 샤냐

예수 오래라 양측 미인의 심진에네 랑샤 왕샤든 고통에 나세 고통이 심내가 플라 예수 올라이나 우드나 모노쇼쇼니 오래라 직바지 모노쇼쇼니 타바남네 지메쇼 징바 징바이냐나 본드 드니에 메가레 잉글리시가 징바이냐나 나그드가이나 슬레버리니 오래라 아메나 미즈캄보 셴마가 요야호소 오래 아프리카 나다데쇼 아메리카네 유럽 나게 로지 히스토리 나가테 오이나 나나 아프리카 메낭 치다 동도 동도 두세네 가츠 이지 아메 유럽 가 코르 아메리카 가 코르 오레 에베 미제 강보 레가야데 슬레이프니 이모스다 세요 온도데 미제 강보 요야스 우드나샤 징바 징바니 좀 우드나도 징수 오레라 상시 라완티 라무노야야 그시네 샤마 요야스 고소 우드나 졸로 졸이냐나 다 징모 무노쇼야 이제 당시에 토바쇼 님말음에 투메 남네 투덴시 셈네 편수 년주지스다 투메 바냐나 야 당시에 로코무노 야 루보셰 네보무노 오레 야가데 야유스마이다 셈네가테 야유스네 셈지 로코마다오다 오동오다 이나 오드나 감부셔 토바쇼 니다 셈네 편수 년주지 년년나 토르수 신르야요 오레라 오차 코모셰는 그르덤불 셈지 토르수 콘세고메노야야 미강바셔츠 신뢰지 우동어도 쇼아쇼니 말음치다 다 미토르소르 개긴 나샤 말음에 하더면 진주 좀 쉬부지 다 랑분산 라부나라 아직 사타름 보태가 개도이나 다 말세 랑랑가 페블럼 나 넘버 다바야 페브셔디 줄라 말람라 답주메 오래라 미스 치게라가발라 타름거고는 우동어도 다치 말음답나 전부 단에 탐제라 초남 탐제 되버쇼 강이 된도 저제바 대베메 그 주저지스 좀보니나 토르스르 개긴 야메나 사제 타릉복도 출 랑네메 레긴 오래라 좀보나가 내놈에 다 뒤진 조제 타릉복도 출 랑네메 레긴 제 좀보다네 탐제라 촌남 탐제 대월쇼니나 가지 개도이네냐 오래라 랑 사제 가지 개도이네 나샤 대와 대와 토바쇼니나 대병 안에 랑 사제가 저라데 말음 야고숨니 촌남 탐제 대월쇼 강기 된도 조제바 대베 미고트 강기 된도냐나 그곳 좀 젠제 오래라 다치 오조마르베나 코아티 디스프르 이다나가 만간라 게도이나 지다 타만가 파르체모노 마세 마로야 랑치 레가나 넘버 타보토 바쇼니 요토 다임 양이드메 노야야 랍도 스쿨 콜레지 그 슈르코로이나 우드나타나 나마 양치 랑 비즈니스 라게도이나 우드나 강게 덴도 도제 바 데베메고 툭줄치스 두다 두진 슈바남 일라 삼바 툭줄데스 슈용오소 데르치네 니엔달렌지 가오슈스 두다 두치에냐나 두녜나 다 Sinenga keju shawarela, tunyena, prishoche me, lenga chi, udmodo keju nasha, tujin English ka in a boat, tisha, ship nijime orela, kebernome, tenshu prisho, udmodo madim, puga, tune, tuchin, tuchinina, tenshu, unami donda donda tsudi korujinasha. Ta, tune, tuchin, siga keju, malam yajuchina, ja, imbu, the mixigi, birisha, malam yaju, lamlosu, noembu, jumzenji silunina, now to the dachi, song yabur, ja, torina, beo mangal toraya, ichi. Indonesia ka ke yu imbur jana ka ke yu imbur thor che lingden shan ma ka ke yu orela mangshu da jaso lam ga ke ya sanji chumne de kerap sung ju ne jada ga te sne te ne me udne ga sanji chumne bina na ku ji ga ga ga ga shong la kang bu mi se lo ju kang bu pri ne on udna mangshu ji jaso ga ke yu ra ne me jaso ga chom ma na trader orela sanji chu thor sur ji ga thor sur ga ra do lo ne na mangshu chom ma na se ko ya da da middle east yichin central asia orela India, Pakistan, Egypt, Afghanistan, Swat Valley, Uchina, Egypt, Nai, Russia, USSR, Manji, Nomadation, Tajikistan, Uzbekistan, Kyrgyzstan, Udna, Kambu, Trade Rule, Song Lam, Shanghai, Shanghai, Naurela, the Podkalsur, Yavana, Ozono, Jalana, Turku, Umano, Jalana, Suru, Jure, Egypt, Jana, Sedition, Gujik, Lamjik, Shanghai, Shanghai, Silk Road, Naurela, Gujik, Lamjik, Jumangarjit, Naurela, Udna Kambo trade route, the Tsomanang Torsurgea. Is it that Tsomanang Koryu Tsong Tiga, Chug Jalana, Sanji Kuimbur, Idna Yang Torsu Tsongahur? Yang Lumbushan Matiga, Middle East Gage, Omo, Rumbushi Rigna, number of Tabdom, Ichik Surodia, Kunan Churu, that Tsomba Dambaje, Nana, Yurukaina, Machinery Nangedumda, Machinery Nana, Chu Pelgan Jor, Ishu Chuchi, Manshuya Yogdanda, Tsomana Damba, Chubeg Naki. Udmodaya, Chujita, Lumbatik, Chuju, Surge, Torge, Yagosu, Jumzenjana Udimda, Idmodaya, Jazoga Geju, Jazo to Singing Aurela, to Singing Kejuji, Jumzenti, the Jazo Nenga, Dachi, Nyasong, Yimbruna, Team Shin, Shanmatis.

예템도 맨 모레 신대양 자로 캐노이나 넘버도거든 다 변체지 수지 손석가 몸에 회분이 이제 변기 줄로 다 변기 줄로서 우동어도 지단 하수율로 쓰고 줄로도 임 하수율로 쓰이냐나 롱바샤 갸부 젠 시다다 십다 땅아 땅이나 우트나스다 배 다 지고서 지부 때문에 넘매 오래라 우당 자로티 변기 줄 하수 좀 전에 임 아 루스이 오래 루스 루상 로도 지금하다다 초가 던주시나 대신 오다 방소나다 술지 교통 아마도 나나나 구름이야 단체 번아 오래 다시 유인물 법나인물 나나나지

미디어 맵질 아르케질레는 크리티 미디어 제디니 케블치니스카 산제 노셜 우즈리림소 룽팅가 따왕 슈든부 산제 타마 넙디추제 레닝 카르마크리치 오니 데시 치모니동 클릭로록 진이든박 다리 클리숨 보이절로 니동 제닝케네 직숨 랍니 메탈록 보에다우두박 시스토 제스 프로블림부 생기는다 디시그니스 제텐쇼버는 두번 디시스 슈스나사 격을 쓰는 구접 나른들 모두 시컬업마다나 격을 지급과 미세바는 레가 로롬치치 격을 우이슝실 펀도 르구수님 격을 우이슝시 미세바나실 펀도 로롬 르구수 인분이었나니 격을 지급과 미세바는 Kali yadu tsu shiung di yagi giyu zimdi minu gyagar gyagab jiyu nyinga viksit barat nyags. Gyagab yagi tongyuk chichi toka yingbu nyasnani. Bajba tsobu kaklun chen kujab jibi nata si kalab nata nga paper leak nyene bozu banang nid kak yagyu mudangde nahane tibi kak lan yigi banang mishe misi gantaru noli tiyanyaks ozo maupu kaye uk ngoto mereyuk tabshi che kaya yakkozo yinmen ning peperlik gaya thagan mipaso chim zen tonggozo gol kamerasuk nisani. Daniye kujab jebi nata si kalab nadanga uz peperlik gayuk toga gyagar trezonyanga kami takchi liuti yakkozu kyerim yinbunyaks nani. Gyakar dresu nanga Dili Metro Relikeri Junkozu kor Dili Metro si nizu bitanga. Kyesi Dili nanga Sungchob toka Metro Relikeri banang nablan chizu nisiktor gozu ya shukba nizu mibisakchi kyundum Metro Station chingro preka Rili Junmochogu Kaqdam tsem tanganuk nisuni. Ozo Lo Kalyan Mark, Rajib Chowk, Patil Chowk, Ramkrishna Ashram Mark,